0: 那像有些根没动。
1: 灯能拉像有些根没动。
0: 哦，都容易弄的那里呢？
2: 마느니 아스누키 메랑공 영임선농이 리얼부 틀로가정아 아키 드즈두부 큰 아든바 앙아시즈
3: 이 녹나라군 같은지라
4: 아하호

0: 하이네 이봐 순삭슴 따스하장아 야 아용즈걸 단나슨 기봉듬 땅이 야말라 꾸릇 아루당 아스니 고다 아기즈가브네 유 프로모봉 드사시 지슴 똘로 마이 딱스자수시 아슨 기봉 데르넘바 쿠바다시 아강아르는 말이 다 아스나걸 이보상 아시아자 정미 모아장만
1: Asunaki ilang tsar tuluk alambang war ta changa, sinzak samba ang asyogo, manani, tuluk palala changa, kanadamba asunaki angade.